0: 빵짱 예비촌.
1: 대구 수리가구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데 가미츠 서플라이.
0: 빵짱 예비촌.
1: 모다모 필리언 임포트 루팔 끝방은 바가이 석칼로와카.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.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망가 벨라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Choy, may ka pang welding ka ni Choy?
3: Ay, oo, nga dayaw.
2: Welding nga kami, Choy, sa amigo ko, Choy. Para makabatsyag, makabisang spark sa amon nga relasyon.

0: 빵짱 예민촌.
1: 그때도 생각 없이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운 건강이 츠브라이
0: 빵짱 예민촌.
1: 마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석갈로와까
0: 빵짱 예민촌.
1: 빨아서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리운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Choy, babakla ko bi ref, Choy.
3: No, pagpupaman lang ang ref niyo sa balay niyo.
2: Amo na gani, Choy. Pagkabot ko kahapon sa balay, walay na. Ipamangkot kong boyfriend ko. Kung di nakantong amon nga ref, hambal niya, masiguro na misplace ko lang ko, no?
4: Music, Dodo Max, Dodo Max. Sit back, relax.
5: More sa Gabi Express.
4: More Saga B Express on My Only Radio.

0: 빵짱 예비촌.
1: 그때도 생각하고 살인사 파인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걸 가믹 스마라이
0: 빵짱 예비촌.
1: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루판 끝방은 바가이 싹갈려와까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갓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망가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아스.
2: 조이, 마이 간세 가다 조이.
3: 에이 토토, 내 아리긴 차가 나무 긴상 우뚝우뚝
2: 마요 방 간세 모 조이, 마이 우뚝 아가 혼자 엑스, 와라 긴 긴바야안 야고, 긴바일로 야고 서마슬라우 아이 파사콘 데 딘당 우뚝냐.